이 톱당 지통당 리딘 제와 리세기 순접회의 람데지 야니 리탐지 단념 라와 장된당 튠질 나자기 네팔로 텐데 겹디기 순접회디기 시작고겜베 미스터 뎀 나자기 톱당당 딜리 요겐디주 랑기 투겐디주 니까 나자기 켄고켐베 라왕 롱체 벼위 갑로양 차팀 니줄로 나자기 규굴 벼 벼고보당 망체 린당 중고보당 지속로 펜토친기 딜레 투겐양 예고켐베 로주기 나자로 케진 롭치 깨부 된도베 이머전시 중랍 하코베 토리 나자 차팀뎀 중종당 망체 요긴 계진주 마자기 하코츠 겐베 다링 섬비단 아테디바스 양니 자팀 세베님 숭치 배외 갑로 마자 자거기 자팀나 꾀베 린탄탄 딜리 리세 디줄로 마자기 담자 딩딩 자고 망초 숭접당 시제 톱탄주 디줄로 마자기 규구당 라왕 숭키 촉대주 다룽 딜레장 톱칠로 동위 담자 가자기 자고 타말로 직동 급자 진주 대가로이 에머전시 디 자거기 망조이 람디 나개 제쇼 리우직 차이보비 디캅 디 텐소 페위 나자 자팀기 인숭 개체 다 마웅 미랍 텐달리 망조이 라와 숭격 페고비 립디기 개첸디조양 하고 주보비